0: 거부렴 거부렴 아 너무해 드디어 오케이
1: I got you, Hansel Eder. I got you, Hansel Eder.